아주 가위바위보 타겔 어스트럭트 유피나 쩡꺼스 Jumba jumba la monya. Ariengi game. Naga hupa tilin dipe, dipe, dipe. Naga hupa tilin dipe.